야 보통 이야기나이에노 오와하네 헤이 미스터 사워디 오하 원다주네 와다수아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디아코소 세워구나 디아와냐 미니야 메카포사 파파라나 사프라 와스와나 와스와다수아 워코무니 푸르노 와브라 워노노 베스요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you're the back of the yard. You're not the back of the yard.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back of the car from Atoya. Sapem, Sapem, Sapem, Oh, honey, obey.